to me, PRS should get me good. 서로 younger than 미래를 살고 있네. 간접 그 같이 예측면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